0: 아, 뽀뽀. 나의 큰아버, 큰아성 모두 다 갔다. 아버밖에 뭐 쓰는 말 아니다.
1: 어, 산달래. 어박은나이. 선녀 말레벌.
0: 네?
1: 언나.
0: 나가사, 나가사나 나냐냐? 나보 신라자. 뭐 밟는 거 사와?
1: 어머나, 어, 달노.

0: 나나 답을 성장해서 사봐요 나자사 다가마 사도번이가 한번 만송나자 오오 나자사 성장해서 그걸 사봐 어머니 귀엽다
1: 어머니 어 걸을래 어 양도